0: 그것도 그런 미대숙하고 시간이 적기잖아. 어디에 또 나타나도 나도
1: 이해하는구나. 아니 아무 수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 구속하는 문제만이 지금 그러고.

0: 그 정당이 그 바르나진 소셜리즘 버린 소셜리즘 버버버서니 대화가 많아서 뭐는 뭐는 그런
1: 아니 미국만 아니 담아니 문제고 그룹만 선처럼만 말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 산셋 선거 프로그램만들고 프로스노터 마니키 순하르는 소경만이 미국은 있는 나무군이 본 미국 수상자들이 같은 거
0: 수만 소리 같은 거죠니.
1: 빨리 지금 이렇게 들으면 뉴딩 뛰는 거 아니면 무슨
0: 쇼크하고
1: 튀고
0: 또 미니마켓은

말이죠. 아마 어제도 그러고 어제도 오늘도 미국 측이 말국 가는데 이동 가는 거 보면 또한 나의 파티가 들어가는 또 무슨 같은 게 있어요. 나라 앞으로 보내요. 일단 삼십 그룹 그룹 국무원들이 그룹 그룹들이 이스코 소방을 보고 박수를 이렇게 계산 말이지. 보이는 그룹이 디그마틱 무슨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 많이 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먼저 일단 대신 올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무슨 그룹 회사에서 이스트는

그만한데요? 동네에 문이 불안받는 집안이죠. 무엇을 주소하는 집안이죠. 빛에는 문이 잡는 분이 만약에, 내지도 그런 대신에서, 어느, 민이라도 그런 그런 말이죠. 아니, 기사한테 뭐니, 뭐가 니한테 뭐야, 뭐니. 그럼 뭐, 빠르면 언제 그 입었을 때냐. 나머지 무세장이 그, 저리 얘기죠. 엄마가 이렇게 듣기에서 무세장 뭐니, 몇이 살려야 했나 봤니? 아니, 요즘에, 무대가 있는 반응, 다른 투표하는 반응, 아니, 가인자는 분이 만지고 거짓을 받으려는 반응, 등당, 기사는 그 반응 안에 미국에서 어떻게 세뇌하는 게, 마음을 돌리기만 지르거든.